0: 点。
1: 我来自美国，
2: 来自比利时，
3: 我来自巴西，
4: 我来自泰国，
5: 我来自印度尼西亚，
6: 我来自越南，
7: 我来自中非。
8: 本届来华留学生组主题特别聚焦中国的发展与我的未来，选手纷纷讲述自己对当代中国的独到观察和真实感受。当不同语言在此汇聚，我们听见的不仅是故事，更是中国与世界并肩前行的回响。
9: Китайская культура миру.
10: La cultura cinese si diffonde in tutto il mondo.
11: Budaya Tiongkok menginspirasi dunia.
12: Cultura Cina diffusion mundial.
13: La culture chinoise se répand dans le monde entier.
14: Watanabe Jin, 它来被破落.
15: Cultura cinese espalha pelo mundo.
16: 중화문화를세계에전하다.
17: 아토호스네요, 전자슈비게미안하라라.
18: 배우인지무구, 그바난도, 진능자양.
19: 중화마진이와치진아, 선배기미안이커지
20: văn hóa Trung Hoa lan tỏa khắp thế giới.
21: Trung Hoa Văn Hóa.